0: 번한 다음 주차님 갑시다. 1, 5, 16. 오케이. 누여 빈센 종수자 그럼 넛. 시작하고 언더는 슬슬 돌고
1: 있습니다. The sustain Kaneoke has information servers. The average wind direction is 0.64 degrees. The wind speed at same Kaneoke has is 1 knot.
0: 2 knot.
1: Message end.